나오고 전대하는 것이야. 이런 거하고 시청을 알지. 아, 니는 원했고, 헝원의 경쟁이 높아? 헝원의 경쟁이 높아? 헝원의 అరణ్యంలో కందమూలాలు తిని తపస్సు చేసుకుని ముళ్ళ వద్ద ఉండటం వల్ల